0: 않고 그냥 말이지. 야,
1: My bad thought.
0: 근데 그랬네 말이다. 우리 알루야. 근데 이 빌려 바라는 사람들. 이 날에는 트레스터가 왜 눈이 눈나?